0: 성격이나 아이스크림 보면은 아직도 아이스크림 창고를 쓰는 거랑 있다. 아다니 너희는 자를 꿈하고 마취를 꿈하려나 니께 꿈하 선정
1: 헤르스 디아르스 카드미만 빠니라서니 서민 북부 훌리 아나 파티와 빌리 파티고 서니 나자 파라키로 훌리 너 서민 다시는서 살았음 보이로 갈락사로
0: 너 보이로 갈락이 락사본 선정 아니고 아니게 바로 보이로 있어 꿀이라고 선정하거든 서생권사 보이로 산에 선정 다 오래가 있다니
1: 훌리 보이로산 보이리 서민군이 발탁 첫장 거리고서 숲으로 알아가오니 빨리 공물 숲이 다 더미로 보니 무릎을 비틀리자 또 바로 달기니 됐다 이렇게 가도 되긴 하셨다
0: 보이로산 숲에 다 빨리 끼워노 벌써는 바로 졸려 섞인데
1: 뒤서 가리가 타오서 보이로산이 섞인 되기 오니 두른 뒤스로 찾으시다며 거의 안 웃었어
0: 거리가 섭섭한 게 아무 거리고 예쁘게 이해야 하네
1: 뱃속 관계들 눈길에 끊이 거는데 거기가 섭섭한 니가 있다 걸라는 보내고 조금 걸어놓고 사람 불러 거리를 얼굴 걸어 가는 거야 보니 보리로 갈까 하면 제일 처음 찾았었어
0: 오 말이 뭐냐 그걸 써이고 제안을 가지 그럼 제안을 넘어 이건
2: 지금 오바마 대신 도와라 전이 부자리 성대리스
3: 나마스카 내가 한번 성대리 마스크리는 내가 원하는 사업 걸 상담을 합니다